0: 어서 오십시오. 외계 박사.
1: <音樂>对于呢个世界嘅母婴日啊， 当然有好多唔同嘅社区活动举办啦，而承接住咧，6月份咧亦都会有禁烟月噶噃。